0: 그뭐 있지 뭐쇼
1: 뭐셔건지
0: 구산다루 제로로 행 이거 잡혀 이보 포도 제로로 행 구즈게 뭐쇼 이 산다루 제로로 행나 저거 보다 좋구나
1: 이스몽 이거 가서로 저지다 뭐셔서야 엘리르 뭐 봐봐 딱히 보도 뭐요 하 야 Puma.
2: She heard Tomong Don De Long. Shu Jin Donji Itu Zinang. She heard Tom Mulai Ruru. Zuke Shilu Shinjin Sha De Yota Chu Sisiling.